0: 스키 비키니 나왔었죠. 그 아? 대구 나왔어. 대구 나왔어.
1: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래서 또